0: 지금 이 물어봐야 돼. 일곱 공항 지금 뭐
1: 한국 공항
0: 지금 한국 공항 오케이. 내가 보면 한국 공항 보다 괜히 내 분야에서 내 분야에서 무조건 한번